0: 아직 거셔간다.
1: 샤바시. 셰리야. 에, 말 바란 양을. 조금 더 달.
2: 어이, 잡아라! 알았어! 저 잡아라!
3: 내리 본다, 내 그리 방을 오자니! 어이, 이 승리님들 가르치 대신이 오다, 니네 와라고!